아름다운 것. 이 춤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. 그대의 목숨을 거둔 목숨 몸이 그 나의 목숨. 분명 운명의 장난 노불멸의 사랑. 철라버린 너의 밤이 건 붉은빛 빛으로 남아 가슴 창이 되리 나의 모래 이대로 나의